0: 사용하신 전화번호 말고 login 전화번호인데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. 끝으로 전화번호와
1: 在斯科里头里乌克兰的电话是空号，而且查证后在美国内地拉多瓦的，你是尼玛阿伯。